아, 퍼딩 같은 하버니 거거 멜로르게 꼭 되자 되는 그날에는 멜로 승소던의 신이워 멜른카 땅블랑고 자작네 가이사 부타이 대어머 고문 자작네 부타이 히니 부성 사이마노 비니버 팡 거더테 블라이 땀랑블랑니 럭시시 베데부 프라나위 부타이 타요 다부로고 벨부 팡노 지니 가미암 제로고 녹나세 다잉이 탄카 가이사 구슈 Kamirogo hekabam zeroke. Well, Bufano se Nognani dying with Hanka. Bell, but I know Tamano Caribo, Bini Belai, the Yarn Row. Jinibor Rockney sag the Kaham Cry Tanio, Bella Kenango. Bell Niarni, Bukubuk, Sako Dongi, Kulum Casamano, Sakazan Clay, Kulum Hambra Tanio, Samango Clayo. Blindness away, but no. Sagrobone, T. Hamia, Joma Tirogo Fulke, T. Hamia Jomarog, Rancero Honibus Sazago. Don Plamazorogo, Belcomono, T. Begalogi, Sorbots and Aminangi Manke, Sagnibagi, Belainahamo. But I ask long, Metzeni Kaprab Abo Zamagaz Ebrivo, De Kisol Kimanibo, Humbrivo. Belbusili, Bohokni Zirbataro, De Sibe Warzagma Casarogo. Fulke kasarok hamri hini, agini borok ni kaisa poito zamung. Belbatai, belai, bukur bai kalai, biti senami manke, bohok ni bemar hamri ne biti ngo hini besazago. Salka dagmaromui, kenzu kimarok, belli sorbot nake, kenzu kimani hamo. Belo, konizo fodato, vitamin akorok, mantogo. Fadega sen asuzora, hogwani kogo sen belnoragi, Cocktails are tiny, can I like it?

0: 4번 맞춰놔 너가 또
1: 4번 지링 지링
2: 4번 꺼손들
1: 예
2: 파디 아쑥 파디
1: 얼른 아쑥아는 너봐 칩칩
2: 할게 얼른 아쑥 라시는 흔들 칸불라
1: 4번 나다 카이 너 그리자
2: 너고노 불라 비앙앵 너 간디 땀 카이 똥켜 시도 에이 능 크크너
3: 어 파요 파요 앙앵 다부 뭉치야 다 이거라 해 똥마니 꺼손 3월으로 또
1: 어, 사무가 하지. 그나 감히 같이 사무냐부. 아마 가가 쪽들이 안 사이를 봐야지. 네 사이 하루. 아승다. 딸래 사바이야.
3: 너 딸이 따무 가려나사. 사가이 사람이 빨면 싸우.
1: 그러니까 앙탕 때문에 나라 봤을 그런가.
2: 너 할게.
3: 너.
4: 어, 나 강래. 나 강래 탕가 봤어?
2: 탕가 탕가 사바보 손드랭 낭카
4: 앙노 바세 앙케 발레 슬레르 카블레 마스마 탕가나
3: 타모 파이베 쿠라 파이베 케나 블레
1: 이 파이베 케아
5: 타모 파이베 쿠다 캉가라
3: 파이베 케아 살라 케바 살라 시만 카블라
1: 아 살라 싫다.
3: 아,
6: 사이페만 자다 살람.
5: 너 한가이 봐 아직도 동의 땀 가이나니 허버 토고 한가이 가나바지다. 승도 비시 부름 부름 너 가미니 캐르모타 클라이 동우.
1: 아,
5: 딱라이 보 마 클라이냐이.
1: 마르나이다.
5: 아무네 방이냐 안카이 히노. 부스강 손이 바니 살아 클라이라이노.
1: 자오. 아, 아디나 파나.
7: 리나시 나이 땀 한가이 봐. 번호 또 그래 땀 가냐니. 아?
8: 검사.
7: 거
1: 오.
7: 하티롱 마카레는 블레
1: 마카니다
7: 이메시옥 힘내 야니 러기와
1: 너
6: 당간 농이 본마사 방아
1: 노그라베 그리뇨 당간 땅가 땀네 노그라
3: 너 당간다
7: 너 바이는 다 이거 성장에

0: 맞아요. 학교 안 가시네.
1: 너 학교 말로 저희 타는 게 풍네.
0: 살리야, 아니 곧 들어와 봐야 봐라. 와이트랑은.
1: 뭐 이거 성리야, 미야 살리는 무시 동시고 무시 동시 기사 클라이드 마니.
0: 살리야, 봐서 안 간가.
1: 너 학교.
0: 나라 봐, 그나 나한테 팔래.
2: 너 내가 다 이따 한시야, 너 말 잘 테니 형 살아야 해봐.
0: 탕가 그 자라도.
2: 너.
0: 나무까지 한 번은 봐야 되겠고.

0: 삽삽 어 진보가라록 쓰블레 뭐 나고서 돈이 말이긴 나블레 뒤 약해 보 담전이 흔작 너
1: 네
0: 바보나로
1: 네
0: 아 너 나고 어떻게 하면 어 너는 어 이거 이거 인카 어 도이 좀 쓰리

0: 근데 허 기사 무슨 그라데?
1: 아우 봤어? 그상
0: 뭐 고구리 쇼가?
1: 뭐 럭비앙 봤어?
0: 이거 양은 어나 파기라데? 앙둠둠 아나 하그르나?
1: 앙허 저거나 봤어 인가?
0: 앙 다바나 하그르나?
2: 사건 그날 기내 또 고사 하나 놓.
1: 허튼가 봤어? 허튼가 발이 좀 회대?
0: 이이 너 그상 속아 구분여그이 능따문이 바그이 녹니 녹으리마 팔기어
1: 몽상이야 바서이 따문나사 하니 팔갔다
0: 그때 부층 날 통나네 능 팔부로 끌었대 기 차바노 마나 클라야다 그이
1: 바서이 앞뒤로 몽상이야 안 한지 파요
3: 어느 그래 미야 섬땡 팔부 하탕락이나
4: 네네
3: 담사 섬땡 따문박이 능짜마리 엄마 콘주에 기필 허이 내가 맞더라면 판꼬미로 하시 클래시블레 해라 누구라
1: 나무 살아 꾸는 게 아니 밝았다
3: 하늘에 파야났다 몽크석량 커너
4: 아뭐 하늘에 따오니 바가 파이는
3: 따모 글로티 바자 흔히 허자 양래 함자라 히사마리 가사마네 누구라 해라
4: 너
3: 살아
4: 너 살아
0: 암튼 바가 내 꾸는 게 흔히 사이동 가 흔히 그 몽사록 당 파이게야
1: 따무스 크나나무 중사카 바바세니로 보니 꼬롱노
3: 너 살아
4: 아하 다음에 그날 부터 이제 떠나봐